근데 더 아까시오니 지와이드로 버젠다 비 카두지 위서 이와가 아까시오니 델리 헬스냐피 야카 프로그램 커팡만 키밧 해버 프라임 미스터 그리치 인드라 모디 다 콜라무차 키 롱총총 영거 인디아 와딘 니클람 용 프라임 미니스터 위서 이와가 아까시오니 실롱 해버 요 오피아 이니 주 이클람 용 프라임 미니스터 드팡클라 체크텐 카시 위젠티아 Tipor jendap ikat uji sebab yang yaki program ke bunadin kini tak ke Akashwani.